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되는 유리 재질로 된 용기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을 부여한 듯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거 너무 예뻐서 가지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자라고.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쉽게 보이고 쉽게 생각되는 그런 하나의 유리병이지만 저에게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유리가 녹았을 때 그 빨갛게 달아올라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0: 되게 이제 흥미로워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진짜 여기서 소진되고 있는 그 폐기될 와인병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신기해하고요. 우리 매장에서 다 사용되고 남은 빈 와인병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되게 매력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봤고요.
1: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제가 이 병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 제 주위의 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유리 용기들, 그러니까 각종 뭐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병들을 버리지 않고 다 세척을 해가지고 모아서 그냥 따로 다 주시는 거예요. 썼다는 부분이 작업하는 과정 중에서 그 제 주변 분들에게 전파가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밌죠.
2: This is Asia Tonight.
3: Good evening, I'm Roh Kuisu. Tonight's top stories. The second high-level graft-linked dismissal in as many days in the Indonesian government. A deputy minister accused of corruption committed while overseeing immigration affairs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 big win for South Korea's ruling party in local elections, except in the key seat for capital Seoul, with the current opposition mayor holding on in a close-fought contest. Myanmar's top diplomat takes up China's invitation to visit, just days after leader Min Aung Hlaing made his trip to another powerful neighbor and longtime Beijing rival, India. The UK's foreign secretary also touching base with both Asian powers in China earlier this week and India now, where Yvette Cooper will be hoping to push through a landmark trade deal that could have stalled over steel imports. Well, the EU's trade chief meets the Chinese trade envoy in Paris, Mara Shevchevich, trying to take the sting out of tough European measures to tackle long-held concerns on imbalance and overcapacity.